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

0: 내 약간 갈 거다? 뭐 그런 아담만
1: 그 상황에 배경을
2: 이쪽 간성기 또 한다가 날씨가 다 샤워 시원도 하지마 산밭에 있자 집보대 모습인 것이 하천 사는 게 있어

0: 좀 할까?
1: 응.
0: 저 지금 뜬금요 시가.
2: 아, 지금 계속 저기 사기. 어, 산다 사기고. 지금 뜬금요 시가. 어.
3: 다시 들래.
0: 아니, 뭐.
4: 晚上 喝酒.
3: 不喝拉倒.
4: 睡觉.
5: 其实我们